0: ああ、そうそう。
1: 이렇게 생깁니다. 택시 가지고 주시는 게 나를 길을 알려주시는 게.
2: 3, that range. It's gonna be Texas, Juliet, Victor, Kilo, Alpha, Tango, Alpha.